0: 그래서는 다 지도 내가 대하나 가당 지금 민예가 시제 연대의 고슴다 대노 두 사람이 연대의 고슴으로 변했다 대노 왔다 갔다 경제 클럽 종에 됩니다 대노 클럽 종에 됩니다 연대 됩니다 지자인님의 때 민호 대가 다 나다 가 대가 다 경제 클럽 종 맞아 된 나네 대가 당시 지금 전화 소소 때문에 다 클럽 종 지난 이야기 누구를 변해 김주희 김부가 생소 이야기 지난 가다 넘어서 나나 때문에 거제 지금 시 클럽 종도 그 등부 Lobjong the Gordon, it's a Jagata, Semmer Sang the Gordon, me. Semmer Sang, Miss Namda, Sem New the Gordon. What Ranta, Ransel, Lobjong, Ning, what time now, Sem Lut, Nate, Sana. It's about Ransi, Namda, Rodombu, Minasiso, and Namda Rati, the Minasian name, Jagata, Sisos, Naja Samtek, Nada, Sisok, Tonda, Yuri Naja, Shepshu, Teu, Minasamus, Yuri Panto, Teu, where Rodombu, Rai, Kip Rodombu, Terminai, Kip Rodombu. Not a good nature. Not so much to know the ya. Not so number talk to know the ya. They seem to lose the monon and deminata. It is the Lokyo Yakora, Yachitanata, which is only your toy in the mere. Chigna, not so number known in a day, be actually some more terminate Kyokyo Yakorge. It's a minas and daughter just around the Yakorge, Yachit, Lokyo Yakora. Jimota just Rodome. Yakorda Yana, they seem to know that you then do Madame, you then the monon Diego in the name. As you watch them looning, now you then to Tana, good name to Tana, it's not Haja to Russia Namda, Shamisha Namda, Shizuka Namda, Rodumbo. What's up, Roda? That number of shoes and Latam Undine Yamak, Yakos Namda, Semmer Sango Yamla, Tangata, Chanjun, Semila, Tangata, Semmer Sango Yaman, Taji, a Jamna Ningjin, what on the Tangata, why Yamla, your number, it passi, Yamla, Horos Nom. What's it up, Devchi Tangatang, Sherat Niki, number, Gatang, Yundin, Tangatang.
1: Pema

0: 또 바바 전에서 야 다 소화답니네 다 양한테 야 샤롱어도 야 집에 운동에 삼노야 다 답에 왜 다 너고 빼마 이런 것도 하네 너고 빼마 얘네 빼마 너고 바바 전에서 아니 다 다 이 이나 다 구성 투 구성 투 구성 못해 진납 지금 이 시대 나 시대 예매 당에 다 저 코안에 저 다 배치 내미 저 동안용 고야 지 지가 제가 나 저 동안용 즉시 시고서 내고서 세고서 오니에다 시고야지 내미지 고독니에 지금에 야보다 지금에 다니에다 파바전에서 있는 것도 등에에 종고서 니에 즉 야보다 파바전에서다 너부배마 예식 야지야 쉬 즉다 이 에나다 구숨투보다 엄역보다 구숨투 손님에 이다 구숨투보다 진납적인 것이디 아니 나셔디 야다 야슈송어도 디메 엄마네 빼매냐다 정모드님의 매냐 즉 엄마네 빼매냐 즉 이따 가던 던다 운드니 임니에 되매 어머나서 아마시 아마니 셔디메 아마니 셔고도 되매 할음디 맞디어 가다지 당에 더 경우도라 되매 아마니 맞도에 지 어느나시 아마시고 할음디 당팅 더 태우도 되매 이 고도 되변 가다시 엄마니 빼매홍 엄마니 빼매홍 여 바바전에서 바바전에서 너부 빼마 바바전에서 투지시 예 지 다 이따 구성 두기 신납 미션 나셨디 예 지금도 원예 찍고 앤돈디 사랑고도 님에 다 웃소 나당 머니 그린 볼때 인지 민지 나당 다 가당 머니 더 문사익 님 다 가당 최연는지 시장 있나다 조조다 나당 누가 있는지 다 고소 넘 볼 나다 뒤바방 나당 뒤바방 님에 이 바방 고소 넘 나당 개워 듣고 고소 넘 볼 이제 봐지 가제 머니 그린이 수에다 나당 빼나 랑 랑게 이심 볼 다가다 삼동보지 라고 티 삼동 메도야 조례 주 심지 탐지 용속 삼동 없음매 신인다가당 다 최경가당 조례 주 심지 탐지 다랑 파마야 모용원이 문우니 즉 님에 빈에 세우주 다 파마지 상시 가당 용속 가도 놈에 임에 세우주 파마
1: 랭기나가다 다 레림 낭추클럽가 무더벌까 머니 문 레디션 닝 르슝 쪼부세 고디나야 데직돌 고주야 플랑 징니링 메니 둥규사육 최섭 플랑 나사체 데시 몸들라 권세 가든 럽기링 권박 킨저 기시 돈럽트링세 메니 익툭 데시닝 판윤콜 숭우 선나움불 우죽말 무투야 랭인나의 다다 절로틱쇼 주세크로니카마 클리치 시돈 릴마사나사 랭진낭 웃담치 둔덱 릴림 낭주갈압지도스 우스 아그시바니 따왕인불 랭진낭 눕득투세 구로 락띵오니 나누미모토 디시눕틱 릴림 세라지 고소돌 랭진낭 우소나 히은 레궁 따왕 디리이시 구협 시달 분투세 보여 세라디 사나사 마디 흉크 세지 무키만트리 힉샤 고시 낭달 게스 파클티 포스 그레쥬 티저 닝 텐 그레쥬 티저 겨간 포스 나카 카시카 랭게 뇌분 약간 낭 애플리케이션 부이 낭스니 쇼도 게스 Faculty, Girgan, Postnaka, Che Uyani, PGT, Nina, Postgraduate Teacher, Biology, Physics, English, Ka, Post TD, Ning, Geography, Ka, Post, Nay Number, Uzo, Shion, Lopchang Che, Postgraduation, Damache, Biet, Yago, Kusumbur, Biet, Yago, Candidate, Marasuina, Postgraduation 야고 candidate 냥 도유기물 TGT 냐나 10 graduate teacher English가 post이 Hindi가 post내 Mathematics가 post숨 닝 Science가 post블리 넘버 우소 시은 럽장 제 graduation 담부치 비엣 야고 고슴불 게시 비엣 야고 캔디데이트 마르수 인나 그레듀션 야고 캔디데이트 냥 두류기물 오늘의

0: ka uz akishwani tawangimbur lanje nu de tu zekro ni karma kiloni da nungin moto jedun lerim kozutur deshut lerma buddha park ka mon deti shining rikshun sobu se kotinaya dejik thor kozuya plang chingni ring meni dungir sayuk chesap plang nada che desh bundla kunzi gadan Rapkiling Kunpak, Kinsur Kishi, Dunup Singse, Mini Yuktuk, Deshining, Panyin Kor Sungu, Lerim Nangchukalapka, Sanmechikmar Mutuya Sanasa.
1: Nada, Zozota, Nada, Luna Yusinji Dakosun, Nada Tibapang, Nada Tibapang, Ime, Ipapang was num, Nada Kiwa to Kosun number. It's about Kaji, Mani. Renewed,
2: 이제 마야고 땅 갖다 둔 돈이 이다 이 야와니 땡 원송 땅 내서 내에다 땅 코박 내에다 때 비나 집 문우 이제 비나다 신이 고소다 비나 그거 딱 가서 미진이 고소다 와제 가지 가다 와도 민 것도 늘 하고 땅 집 문우 다 두고 여는 고소 데 도와 숨 놈에 와제 왔다 이 면적 내에냐 와제 와 돈이 안 갖다 도와리 죽 놈에 도와리 죽 도와리 죽 내에 때 끊죠 도와리 죽 안 갖다 다 라 라마 인니 다 라 라니 안 갖다 땡서 라이 게 어디 티 놈이 싫다 말이야 땡서 라이 게 라이 게 놈 라마 인니 게 놈 땡 갖다 미니 게 갖다 가노 싫다 똥 싫다 이메 다 도와 민요 싫메 이따 숨 숨 쉬어 갖다 딘족

원 개원의 팀 돈다 티가 저 티리 네 제가 저 상에다 대하면은 너무 이제다 명 세 절부에 갔다 숨어 강가 강가는 게 제마 두시 쌍이게 당당히 한 번에 원식 개화 대성지 레임시 있다 용속 명 있다 전에 새로 리에 갔다 화가 전에서 명 센 티 청지 새로가 개화는 티냐면은 뭐냐 이때 냐면 넘네 약보 저 우서 뒤에 갔다 건드리 그래 갔다 화가 전에서 땅하다 맨 그러니나 두뇌 찌제 다 갔다 왔다 주도 삼토나 다지 다다 하는 게 주수 눈들이 다 끝내시고 상 게 쉐냠네 야상 고슴 지고다 이게 게 고수 이빠티 삼례 통 이제 저와들 심전 용서시 삼례 통 원바시 뭐 남데 다 이메 이제 다 가다 다 잡에 남아 저와를 미시 다 가서 구스 땡기 돈다 가다 이제 뭐 남다 원예 다 가다 시 뭔니 그러니나 주도 노래 다다가 산모다 산에서 개원 요청 갔다 온 산노토 맞 문음다 변한 산 산에 산에 각마다 갔다 온도 쇼디 샘샘다 개와사이 맞디메레 돈에 진짜 갔다 왔어 멘디 돈다 간에 산노토 노토 야시 랑시 갔다 멘디 그린 예 야원이다 돈에 저 개원 남다 또 팀 갔다 온 사드메레 와서 운동대가 삼통이야 갔다 멘주 그랬노이나 이제 보내 돈에 님이 저 개와 또 팀 개원 남다 사드 삼이야 이때 가서 사실 샘나 삼에 돈이메 오셔가 당하다 맨년 와서 인지 맨지 오가다 참년에도 죽 모습 비지 뒤지셔 와서 모는 비지 당을 내가 야구가 가면 이메지 피를 그 안에 맨 그는 또 매지 맨 가다 또 제대로 주는 맨 그는 그 매지 이메 야고지 고야 가다 가다 맨년 가지 직다 너 내부에 맨 그는 너 내부에 맨 요새 그는 검출한 게 니지 강 가다 가다 인가다 니에 좀 나지고 최적겠나 다 가자 가다 검은 용서 님에 나도 검은 용서 나를 못 써서 검은 용서 개와 개와 좋은 게도 언니 언니 맨그는 어서 예 맨그는 이 검출랑 개님나 맨그랑 이 개월에 삼도 넘으면 어래 지지 몰람디 다음나 저러러 졌음지 담나시 파노 쇼와서 몰람디 다 상이 땅과도 겨울음 지 구지 되는 쇼와 예 지 기지 담반나 라마나 구지 되는 쇼와 상이 땅바 달고 쇼와 예야 운전 나서 몰람디 땅세 맨디 그는 저랑 검출랑 개나 노나를 못 사지 가갑다는 개월랑 개님 내매 노나 초보 됨나 저 그라도 가지 아이 군들 삼도 그때 맨디 대디부 대디부 거스매 어래 약보다 운전대 삼도 두셔 먹을 사 때문에 지금 나 개화 좀 게됨네 오가자 보다면 운전대 삼 토양하다 먼저 그랜데 님이 기분 나파인 팀 지금 니 삼에 지금 오야식 삼에 토야 오년 당하당 님의 다 파파신데시 다 할음디 또 겁나 열을 넘다 지금 같다 님의 신나다 할음디 검간에 뒤넘다네 그래 파파신데시 니 와장하다 차시바 파파신데시 차시비 야고 넘부로 차도 짠저 야고 넘부로 가제 변화 따지고 차닝 더 구 구죽다 괜찮은 운동해서 나가 나가 너무 딱 오직 열이 쉬었더니 맞아 파파센데스 나가 나가 열이 맞아 괜히 실하 운동 즉 야마 지금 너무 예쁘네 파파센데스 변화 구 남바 나 구 남바 년에 변화 남바 쇠쇠쇠던 차 시비니 맞아 차 비노디 님이래 차 비노 맞아 얘가 차 내 왜 저거지 맞아 근데 차 시비나 우정 맞아 붙지 넓은 넓어 아니 차 내 그랬지 얘가 차 내 좀 줘 얘가 차 내 이제 더 넓 가도 노부디 외식에 남준 말에 이제 다 가다 잡소 차 내지 다 우디 예수 제가 다 평화 예 평화 예식 신주디 네 이제 다 예수 가가 다 차시 때문에 빼만 예 남주디 차시 본디 네 원 예식 이제 보다 이제 대변은 우제 대변은 가다 친가다 오바메 선 오바메 군놈부 이제 다 가다 괜찮으시라는 놈부로 이제 다 빠빠 가다 가사 군놈 가다 폐기에 너무 좀 말아 그 요점나 던던입니다 이메 야고다 비나 찍게 차진 비나 구가 비나 차가스 나무노 차게 쇼니 이빠 용소데 삼동이메 유제다 비나 사 요번에 군노부 구시고 노부 원예 찍 비나 견제 바지 용소데 니 찍게 삼동 이지 바바신데세 곰 랑 깨고제 곰나 그 곰부 랑 니제 운드니 곰나 그 곰부미 와셔고 땅가당 사께 요것 모소야다 사께 요것다 랑 바바신데세야 끼야 파바전에서 냉한한 파바전에서 인삼아이디 삼도아이디노 이따가다 먹었어요. 이제 왔다 왔던 그런 격동제 파바전에서 겁나 그리고 얘가 겁나 그리고 뭐 어제 왔다 구시에 다 왔던 믿고도 크라니 지금도 레베닝 모든 샤도 노분도 미노디 다 나가디니 왔던 자순 안녕하세요 모두네 운동대 왔다 왔다 지금 돌아 다른 거 해야 되겠다 제일 노디 내면 좋아 찍디 제일 노디 대면 털도겠네 대면 찍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라서 송이 등도 제가 이제 이제 문우디야 가지 가지 변화 꾸딩 왔다 시 좋아할 심지어 나 땅 돈다가 땀이나 찍어야지 꾹 남바 산지 용속 땅하다 인지 두 인지 신고 찍어야지 그 나시 꾸두디 꾹 남바디 이제 샤로디 운동이 김삼이야 이때 곰이메 어디 곰이야 어제 파바 전에서 땅 같은 우주 두 가르가 안에 갔다가 매도 빼면 이제 노야 어제 저다

0: 어떤 나 사람이 하더래. 겨우들 어둠에 지나면 하다 삼 통이 운동 나름디 통이 너무 토가 양아탕스 맨이 싸워냐. 겨우 내면 남다르도 미매. 겨우 또 팀사도 미매. 외세에 땅아탕 맨주디 싸이기 하이매. 어제보다 용서시 우주와대 예루소 블랑크스에 땅 펩건이나 자도 즉 블랑크 팀워드 펩건 문화나 자도 가지 우주 옹사로 쉬지 삼은 굴러진 나다지면 우주 펩건 굴러진 남다리 아니매. 다 대신 의향하다 다 부자버가 맨든 그도 있으며 워드맨 그리스에 땅 하나 뒤돈다면 저런 심지어 담지에 판도이 등이 뭐람디야야 이제 겨울음 신님 죄의 증하다 깨진다 봐 지금 용서하다면 남은 용서는 굳이 잡을 때이기보다 선생님 땜바이거다 윤전 리기돈다가 운동 리기돈다가 땅에 뭐람답 그래도 맨길 그리스 있으며 나라는 굴러 오는 데는 얻고 싶으며 나라는 굴러 나라지 굴러 오는 데는 개그미며 굴러 오지 남다지라고 싶으며 나라지 굴러 오지 남다를 슈다지 땅하다 몰람 딱죽이매 뭐 몰람 이야기 옷니 땅내미 개됨입니다 땅하다 개화디야 쉐야 코르보드만 나다 아주 굴러진 남자도 고슴 또 슈지에 당해 땅미나 이제 쉐 냠는 야구 나가시가 미나 이제 판도 지랑디 야구 인나가 지입니다 이땅나 남자 라이삼양 남자들이 도시 운동들이 라테이삼양 오와땅나 슈다지 뭐 몰람 님 땅미나 우등에 개화 싸워 지킵나 좋았음지 조리에서 심지어 탐지에 대기려서 규가 개우쇼 비상의 공화톱기 탈의 공화톱기 규가 개우쇼 라마는 구세된기 운동 태극운도 규가 개우쇼 지금 당 상기 때문에 윤전이 운도 규가 개우쇼 왔으니 주다 정하다 뭐뭐 남게 약고슴 어떤 인집이 약고슴 어제는 랑스에다 민아주 토단이라 자원이 있는 것 같다 나라 군호제 남자는 주기 때문에 뭐뭐 남게 애시 남자들 왔으니 어제보다 이제 이슈순대 내가 남다를 흐름에 어제보다 저 플랑 티마에 다 맨긴 말씀하자 다고 저 플랑 그스라서 나다 강제다 우빠서 계시나디 나나시 삼로 통고서 니 넙지 뭐나 뭐나 약고서 우빠지 아니미 게림이죠 가라 이메 운동 내가 다 요소스야 야 어제다 맨 그런가 때 인지미지 이리 그런가 야 야지 저다 마시 같이 에디비 저 다가 다 무슨 말 뒤에는 가다 군무시에 붙다시 말로 좋아야 지나 군무 담나 저게 그지 근데 땡기고 또 나가다 때 미망도 또 나가다 미망나서 운동이 아직 새로 운동이 가 문 돈도 운동이 가 사원이 그래 이때 맞지 안에 피도나 그러면 이 전에 아주 용서시다 남았다 그래 이매 어제 뭐 당가 동서 두드시니 용서시 두지시 다소진이 사비에 개발 때 나가 좀 하고 나가면 개발에 지설로 성장 봐 대면이 뭐 정도 서지 쇼
1: 랭기 나가다다 yedun lerima desh buddha parka mon dati shiun rishun sobose gotinaya deshik tor kosuya plang jingne jing meni dungyur sayuk chesap plang nadache bomdula gonche gadan rakiling gonpak kinzur gishi dondup tsiringse meni yikduk deshining panyun kor sungu sanangbur da uzuk shuche Tekjin, Chueling, Tsuklakang, Dharamshala, Kak, Umje, Sri Kriso, Yedun, Sanasa.
2: No.

주주 지대 조마도 천주리 모상게 마자니 오모데 나다게 상제라 오로로 나메와고왕 영연도리 거시대로로 조아구나 메시대베제 개와신게 능예주와여 나게 내모라자소와니 전제와다 주제주와도 제소이랑 무제소와이 개와종세도 유제소